그러면은 베이비게오메론 데 디제 산조겐 데연 바란 머리에 페미친한 보이난 오브이 모어드 미니스터 건자와테 누어 아 데바간다야 요게 시나 게라고는 건 도거레 침먹괴 시나마가 카메오른 동그라 안 바라나 요게 나이메 동그레 아 쿠메고나이레 윈노